0: Look out, lips. Watch out, toes. Yeah. I got another mellow yellow, and here it goes.
1: Mellow yellow makes you feel so good, so fast.
2: Let the hen fry the chicken.
3: Oh, let the hen fry the chicken.
4: 발라 먹으니까 실감나게 맛있습니다.
3: 두 날개 더 주세요.
5: 으책! 와, 뼈 없는 닭튀김, 이건 모를 거야?
3: 뼈 없는 닭튀김?
4: 롯데햄 프라이드 치킨.
6: 롯데햄 냉동식품.
7: The best decade of music. The 80s.